0: 我去投稿。
1: 投中了没？
0: 没那么快吧，要是中了应该会给我打电话。这个到了项目场能用吗？
1: 这个要定期充电的，项目场没有电怎么用？
2: 张凤霞，张凤霞。
3: 啊，你转场呢，巴特。
2: 我听说我可要改嫁，是真的吗？
3: 不要问我，我不知道。
2: 我们哈东嘛，互通有无啊，快说，在你店里死的？
3: 谁说在我店里死的？
4: 但确实闹改嫁。
3: 你这回挺清醒。
5: 창작등 예사슬 무랏 볼고 디시디드 브락 마르군 가치수 끝 가르군다 갈간 아이엘미니 그발하스 발 솔산은 그시니 바타이도 드려네 오순다 부근그 진알 보트르다고 막사듬스 마르군 질득 내지릇 끊는기 케이브스 다클다 수고 돌아갈드
6: 민 부른다 잘름 하울마임은 되기면 가슬 때 캐릭터 쪽 자스다 게이릅 굽게심 자스드 윗게습 즐거 페리마스나 가이트 캐리맨
7: 구다 시즈들대 간다이 샤르바 봐라 아이튼스다
8: 개인들 가이트 아이
7: 쪼꼬 달가즈라 아이튼스